0: 와, 박이요. 아, 고리마요.
1: 아,
0: 아공 두박. 영 안양 이모항 딕모. 앙 두박 아나가이. 가라숭이야. 가라숭 나온 놈으로. 아, 가라숭 그 나온 놈으로 모항. 아가 두박 아나롱 아사 이몽 딕모 앙 두박 아나가이 코랄 오르깃 이리 막 그냥 우다간 토 아야 아 이리 막 그냥 우다